0: 나 물리로
1: 투탄 기념기 안내 도어스 기념 바이브 신호 제시도를 속해 제품검 The Max The Man 순간치 쿠토스브가 고 유간다 바트리 미테디 아바콜리레 바트리아 두무자지 에리바데리에스과 에리아미덴베 젠자 우레자반나 유간다 카레 보차리아 카드웨야 유네 쿠리오 콤피데이로 토에라비데디냐 두무자지 아마바티가 두무자지 가상금 하드웨야 손오 쿠에토로레 구안가